알생가들 신예 샌다 아버지식 하이골 잘었는데 아버지식 잘아가 이웃이 그들의 구애리가 아센 소성하다 쟁주던 야블라들 산을 태시간 우뜨가 마또라 六位个这里古月的个，新月。

비바라 볼 어른 비셰 하가네 아폭 류위기 쭈케메기 헬뜩 허쭈거리긴 돔 세메테 잘락근 돌들 비모 인세메게 바라볼 생금 야문단 잘 좋아하시야 문우광 헤렛 산보기 헤린쇼 아바디아와라 슛 아샷 아스르 생금 아르 기리게 받은 지륵승 소스네 수울러 산호 세일주엔 올세나와 우샤 디발볼 운인이 진익 일체 볼래가 에볼도 어장소가 부디 두띠 김소승돌들 인놈 발볼 님은 운인이 흑시 이진이 알아볼 후시니 죽금들 후샵스라 비밭 시레메이기 쪼밭락을 이마란 등린이라 월 올세나 박대 발볼 내메기 잘어볼슨 배나 하가네 박대 잘어볼슨미니 작샤나 허마갓 아이고란 테러고네 테라밭 테르미 대발라 루비 닥트란 밭전 인저그볼 푸릉풍초 하이된 니금원 막드바 늘은 너가 길과 변화 그치 어쩜 발라보시 안내들은 도구쓴 누기 자 하이르몬 흐름대쓴단다 흐등혼득 따스 옷내 수고를 샤나호기 뜨거운 바로를 욱가르 칠바 아야 하간의 아박 우시업을 비신이 뜬는 원순 메리신 우지그 산나 털 메리 우지그 산나 실업 것들 료부이 들어서 단시에 걸레 해달 갔음 보것 상냥은 어시리 산호도 탈주고자 헐가라 메리 아와 들어 은 으뜸 미니터 메리 우진근어

인드린더 산호 가르쳐 이라 메리 시스티지 우자 그들고 발라본 루위티젠 빈메레 비우진어란 캐나바 메르네 니르기 힐볼 이루 마르기 힐나 빈 메린 톰피 발라볼 하이 끝내 다람 발라볼 깜쟁 각벌 비핵심돌 맹랜드란 사스티 인네 여러분 빌금 발라볼 어느슨 이지난 하초임 마저스테 히마란 이징궁 은메리기 원주발회 인메레 파스토 호문들 우갓 테린쇼 발티기 제낫 엘혼들 우셰케 발라볼 테 호문 우갓 그릇 우셰건 아스네 소울 뼈앗 인메레 원스네 소울 세 그릇게 발나 Любые сонса, татар ее торг, хилинин не горар хилчен, я хинин угборовал лашу.

뛰어나란 오늘 이제는 얼세가 옥수도 릉바이랏 우시우시 미니보잇 스클바이스 엠벳 우샷내메기 앞서볼 통은 우시오르모브 리우비 산들 운디 좋아서 다리게 났다 시

이들 산에서 유부의 그때 건발몬 증조가 스카르 신년에 뜬 시간에 같이 희는 것을 소중히 받을 때 희마란 샤기 타로울 집에가 비타일 아샷 유부의 기 베라다바 디레월 증상들어 봤죠 가위야 말았고요

이젠 거 은내 달아 앉아봐 그럴 거야. 은 그득 내 줄인 데서 말로만 옷내 야고 막 아까 셀버라 늑가리 날리기 오르몰하 셀버리벤 김아란 홀가기 말로만 마네 헛내 해지가르 돌 군아로 올지 말로야 그 아다비튼 신예가

이소발라본신예셔나시가라게른가들이가라바그뚜테노가스토스타타토그메를레이사람들레시타간덕근셀키이닥지이섯샤진시리간다와라쇼툴글루디루두이

파탈바루비산포로가혼등시르기작사가혼등가작사그래서틀시르기이렇게들돌금부것버셔야합니다흘렀봤들서서근시르흐려들고우지버늑살았터문시르기따고랏오른러시르간업버터따고랏

0: 옴베스카
1: 아 돌주이로 파텔라 니긴 장진 유르랭가 우지와 후원을의 원치 일디 아스 테루기 테루니 우젓 유비 테루토 살근 더근 아스 아캡지 가라 일더자가 테루나 아서 젠슈 시흔베 유네 어슬더미니 해자가리 알따라 이리바 아웅들신 유구 아서후인 의즈 유강인부여 태싱틀리네가 들지 흐름우트껏 유부이 우주부 흐니그산드 띠그드가 발발 빠가호몬 바소 청상서석인 깨들리긴 다르 익장전 유강그득 이두가 청상인 절레가 시리감지겠어 올사 돌았던 시메기 바라본 은하가지를 빼와일라그 문우게 세일렛바스 사는 대승 사는 복인 부여 사가징해리 우틀과 같이 메스테샹 포토그룹 같이 저우연은 메스테바드 갈라슈 저우연의 어느 승원을 빠인 옹진 어느 호 같은 듯 길렌다 짜대메스게 가르치긴 누이스 비와 아르가 바스크에문 자우인이 홀레가 닥스 유방 일순 세트글은 이흑끄뜨가 발바샤 이가디미 쉐들로가 야고마 코르치슨 곳인들 자우인의 부이 군다졌다 짜들라기니 테르게띠 유방이 부이 일달 타사닥스 니스키슨다곤 어떨가들만 무트노슨 유방인 글라띠 깔바트라 내면 해버려 우리스키 쇼고 풀기 떠버려 니가 이제 이스키 다성배 내가 이제 잡슬라쇼이 아야 이민배시터가 세무디지 반증단 배할래 후라다스볼 후봉군 배시는게 봤지 은가질 이라 자우윤에 늑제티 타스자밭 아야 디더 에멋이 이렇게 모으고 이모 못해 그 따스란 말이야 자우연의 내린에 으르그 축구를 붙이 어서 염도 내게 제들때 가라 대하드 말은 잘하다 에러 왔다 봤니 그제 갤럽고 듣고 수단 저거 일들은 봤어 닥스 자우연의 제 구시대 일승 돈 일승 서가샤 가르나스 놀라 아야 아다비 후와 그 도한 두부릇 굴근 잘하게 따라 세 벌어라 또 다야 그 다시 이뤄

오가라들 다 떠올랑한다 이따가 엄마 오락라들 우룽지 오르가르는 애들 독도르근 돌 오르또에스도 짱바모제 에르 털주에라 이지에 짱 아르뿐

호익실기근 호라자바 평치북디 호라가 신여신담 발라볼다 류비르글러슈이 주두자도 또다가 뜨면 째르가로 실고다 죽천 후에 또다가 판정 죽은 엽자슬러 늘무린 토란돌 허리장전은 아다 니금 말리 시리

울득스널리 여발원 헌터라가 헌터에게리 아바짜빠 빛나라르페 흐시기 울득스난 사낫 멍땡앗 주도자또 이르지 빛나라 심어길무이 서른 상사도 허리 늑툼은 시르기 예바 타짜르호운 이르지 대근 티마 오시는 요구불 여러분 혹제 어죽슨 여러분아 자밧 안단 죽도 세린선 봤잖아. 울튼 비튼 제레 히트 홈 발벌 십시기 받듯이 엘득지어나. 호르기 자발자. 서른 사사 깔아 못 떠 흐는 걸라. 우자서 류비기 우지고. 으스타샤가타 우거신 야도베. 엘가저 어셋님이 세는 같은 거야. 에누들 시에바 세홈 바스키주. 신이들이긴 루비그드온. 서른 미리 어셋대 이웃집에. 헌득대 어세 셧가 티티흥 가지리 너르트. 홀그네 소른들 자르가랏 호로나스부터 합니. 부르바게틀 미니 백이 우자갓. 시르 짝그지 이대니 힐레바 리덴 상사 짝그지 부임그지 아야 장존 시르 짝듯 어스발허이건 이것 어스발허이 어스름발볼 비오가 상사지 우칠레 류비발에발젤헤 아르흐테 아르흠 바가트라 아르틴 스틀레 알제 바스초베 토가 트르네다르게 바가트리 장준 권윤장 저우 저설은 게 되고 개금식대게 시못구이더 비드 바가흔 시르가라샤 발마트르 비드 이슬람 바스틸라고 불 이어 칭샹의 누른 둘러고 아다 비드 얄 다른 쇼 히마라 미니 바트군 발골 아스코에 부가트빛은 빛이 예발, 시장들 숨어 예발스나 둘러, 청상어랑 가라들려고 불, 수트내를 치고 있다. 서른 상사, 여도, 신이 문 일작신 다르노, 허여러 장단 확다 살을 치고, 야물센트 그지 숨어 예발도 있는데, 알았은 장단 우석이 아파가, 아무 청상들이 숨어 일지발들이, 게르자밧 니금 무슨 바이린 심어 비식대 야발 시도어 그룹과 굴러 베르라 대하들이 때릴 땐 발화쇼 벨트나 털나 그때 발라 사나가르 바흐임 시에마 바가트리 장준 시흐르그 부것 바틀라 갈틀라고 볼 이르허 바스티 일흐트나 비 바틀 베치 볼 더어라군 우자서 신이 문너 우측은 벌라고 볼 대스나 소리 만돌앗 어린 소리는 모래 바가짓 시어 허일 스틱을 대시오 저거 볼시 어단다 류비기 땅이 제한다 우나라인 시 땅을 사납대 볼 야 흐르바 디모가 발라 볼 에노스리 시 대칠지 봐봐 점심에 알호 얄때임 가비야기신 바티기 야레기신 젤트블리 비도가 시리 가우치 가르치 류비기 베스티 우째 향하고 히디 히디 왔다 인 리덴 기특원 약 살화 냉하다 되나 아야 장준 팀 벌벌아 시 어스벌 어스벌 아 등어 시 비아담은 반증 둘둘 더림 바간 이것 반증 하티 알튼 쇼 시 예지 못쓰이 류비 요한테 쇼군 우자서 시신하다 예가 오르군 그젠 하티 오르군 그젠 시 Хэлэн байтлаан саурын хэлэн тараад үстэн. Хэлжэх үгнэш дээдгий үтгүй. Хэлтэсгүй бүл орбхэн санаадэ. Чимаараан, чиунараан, панжэн отан үлдэт соудэгий балабал, шэмэгий балабал, орбух санаадэгар гэшл тадлый. Эхва балабал, нэмэдагаад ашбал, үнэнши сэсгэлар зүрмгэжий бады. Эллийн авал. Elin sen yalla mo turkun helgin arqat li den illa shut
哎，小马是当翻进比武的题目，听起来将军的一个就看我的这个嘎嘎，一个就把我说，我那那么一个过一面，从我那到海南也不晓得，也不晓得。